0: 라디오
1: 게이 웹사이트
2: Boy next door. Boy next door.
3: Harrington. Harrington.
4: College boy.
5: College boy.
6: College boy.
7: Boss.

0: 라디오
1: 게이 웹사이트
2: Fisting
3: anal
2: brothers
3: swallow come swallow come
2: full dungeon
3: swallow come
2: Dang.
3: Swallow come
2: yeah.
3: Fisting fisting fisting